0: 어둠이 아직이나 얘노 오하네 헤이 미스 사워디 오하 원하드네 와데스와 세비비나 함 소모비나 니아쿠소 세모구나 니아와냐 미니야 미카쿠 사바바라마 사프라 와스테 원하 와스 와데스와 워컴문에 부르노 와무라 원은 오바스위 웬이 파훈이야 웬이 파워 웬이 파카쿠니 니아 미니야 쿠쿠와
1: Obey it.

왔으니 예수 뛰는이므로 겉돌뱅이나 겉돌 뭐 패태맹이나 패무카세 원이 아끼는 보이네 자 워키 가문와 자 워키 가문와 아타고